수많은 글이 따라간 없네. 똑같은 내 익숙해 땅에만 없네. 분명한 죄까지 늘 함께였는데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하루 속에 닿는만 한데 솔직히 말해 네가 없던 1년쯤 덤덤했지 흔히 말하는 미련도 어떤 지난 날 이젠 깜빡 네 향기 따윈 기억도 안 나 잠깐